0: 헬로 헬로 헬로.
1: 어.
0: 원아 못 된 거에.
1: 어쩜 이렇게 좋다.
0: 닭돔나 안양 방 오토바이.
1: 어 우선 모두 무슨 모두랑 닭돔.
0: 니나 모다 와 당양 오토 사호스톤 보핫.
1: 어 바이 바이.
0: 하나하나 시양 오토 카론 오토 폴부라.
1: 어 바이.
0: 고스톤 시양 마카 기타 나무 바나우 안다캉 두고. 나무 바나우 동울 사이랑 비누하던.
1: 기다 오사다 심 빅팀 아스르 망가우 타운.
0: 내리 고 모노 바이. 한 톨가 마코 하나 코시야.
2: 오사마 코 아벨.
1: 어.
0: 차리티.